Cheer. 머릿속만 루즈해 뻔한 사랑 원케이 Boys, boys, watch out 네 가슴 속에 boom, boom, beat drop Who's the next?

할망네 우영파띠 자파리. 할망네 우영파띠 가민 애기 호박이영 호박잎 부르 고치너물. 우리 할망네 우영파띠 명품 진품 세간사리는 덤 벗돌불렁 자파리 연계. 어멍도 되고 아방도 되고 혹으로 밥도 하고 너멀국도 끓이고 조물조물 너멀 무치고 밥 먹게 모당아장 우영파띠 자파리 뱃도 덩삭덩삭 고치노람쩍.

다시 혼자인 걸 알고 나면 마치 기다리고 있던 너처럼 problems I know I know 짐을 덜고 싶지 않은 당신 그럼 난 말을 줄이며 하고 싶은 얘기를 뒤로 미루고 어느샌가 관심이 없어

0: 여보세요?
1: 어, 어디야? 어, 지금 하고 있다고? 야, 지금 나 밥 먹고 있는데 일로 와. 여기 진짜 맛있어. 대박이야. 어, 택시비 줄게. 어, 그 천호동

0: listen to you.
1: Introducing the most exciting K-pop artists, Arirang Radio. Yeah. 눈이 다 내리기도 전에 마지막을